0: pero no tan poderoso. Pop Extremo. Feel the music. Feel the music.
1: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.